0: 마모! 나다 마모!
1: 예? 아래 까매야? 김이티 짤리아실로 본자? 아래 거래 समस्त 벌어진다? 또 마, 또 김이티 에디 짤래래?
2: 무 거태 벌어 저루리 까머 또 바가고 왔지 마모?
1: 세이 거타 까먼자? 다노 헐레 또 왔단 누가인지? 아, 손일이 걸려니로 바하러 반기어라?
2: 또 매, 틱 손이 쟤 마모?